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열하루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도나에서 군중 주변의 부정기풍 및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9월 18일 도나시는 심리건강교육지도중심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9월 17일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도나에서 군중 주변의 부정기풍 및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공중앙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성당위, 중공길림성교류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의 보치 요구에 따라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고 힘써 난관을 돌파하며 표본 동치를 심화해 집중 정돈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 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가복은 먼저 현유진 남황리어촌을 찾아 높은 표준으로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제고하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리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관리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이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세밀하게 시공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로, 농경지 방호 등 공사 건설을 착실히 잘해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 공사, 장원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양심 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유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복은 촌 당 군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채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부이고 향촌 전면 진흥의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이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화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해 근거를 조회할 수 있고 폐쇄 고리식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한 고리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집채 자산의 기본 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안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해 촌 집채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나시 제2초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료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자재 구매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입고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자재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틀어지어 질이 낮은 식자재와 산모 제품이 교정에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지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 로무 외주 등 관건 고리에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거래를 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권력 금전 거래와 리익 수송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교과서 참고 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점은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및 규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도사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리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해 교육이 더욱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나시병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의료보험 봉사창구, 만성병 진찰부를 찾아 지능형 자체 봉사 시스템, 진료비 지불 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 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진료 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 사용, 치료를 견지하며 과잉 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규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도살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대중들이 더욱 안심하고 병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가봉은 또 도나시 사회 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로인 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율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허가봉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 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 있게 묻고 나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허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 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선하고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함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틀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 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근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중대사이고 당주황에서 내린 중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리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정 토대를 두텁게 다지는 중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 정돈은 이미 난관 돌파 및 결승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은 집중 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해 집중 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일을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의 훌륭한 치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단단히 틀어주고 대중 리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해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실을 따라 리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의 리익에 손을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이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에 완선하고 감독 관리 허점을 막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며 반복 신속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손을 떼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중공연변조 규례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조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조식적 관련 부문 및 도나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9월 18일 도나시는 심리건강교육지도중심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의식에서 부시장 한적은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청소년 심리건강은 학생들의 전면적인 성장을 위한 초석입니다. 도나시 심리건강교육지도중심의 성립은 인재 양성체계를 최적화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도중심은 심리건강교육의 인솔자, 교원대오 육성의 육성자, 학생성장의 수호자, 협동인재 양성의 초동자가 되어 청소년들의 심신건강을 정성껏 수호해야 합니다. 의식에서 시세일대관심사업위원회가 지도중심 책임자에게 초빙서를 발급하고 시교육국이 지도중심 공익심리상담사에게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한적과 시세일대관심사업위원회 책임자가 함께 지도중심 편액을 제막했습니다.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의 중소학생 심리건강사업을 1층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시달하고 전시 중소학교 심리건강사업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시세일대관심사업위원회 시교육국은 도나시 심리건강교육지도중심을 성립하고 전문 심리상담사 초청, 자원봉사대오 건설 등 방식으로 역량을 보강해 전시 심리건강교육을 산만하던 데로부터 개통적으로, 상교적인 데로부터 전문적으로, 비동적인 데로부터 주동적으로의 예방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단계 교육 중심은 상시화적으로 학생들의 심리 보편 조사와 예방 간섭을 전개하고 담임 교원, 심리 교원과 학부모 인재 양성 대우를 육성하며 가정, 학교, 사회 협동 인재 양성 플랫폼을 건설하게 됩니다. 전화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중심 라디오 종합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妄想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